나시망 나 직차 성단이기 프랑코 왔다니 소모요 아디단 인간이랑 지 돈드 갔다니고 mana hanina kema kha pachina mula tauna simang sudindra marakaru unidolni kitrang kon khnang khuna man gen kitni katha bi chongara aman kuan kuamak

나시망 아직 저성다니 기프랑코가 마다니 섬모요 힐크리상만이 늑챙한다 야기코 크나소나마 나하로 이기프랑 박산 아직 저성다니 기프랑코 왔다니 섬모에 바보 나하다오 딜리오니코 와다가 비빗 파라티 프로그램코 크나소나만겐 얀 아카스와니 튜라

나시망다 오 줄리아나 마락니 무코아도 오랑 아로 아브리 아톰보 얘기 트랑코 조조크나 소나만 하다 오 탄루리 성마니 기트랑코 크낭스카나 만겐

0: 키오다이스크 포트라 치스니오 방사케 야 간득베그바 닥메 속가니코 나시망나 닥케미 속아 야 카타랑고 방사케 이 소니 카타랑고 닥메 속강이나
1: 안칭아 마이나 아로 마이니금은 야코다까 크리스티노게 안칭아레 야노 바프랭시만 바그파랑웅아 은이금은 칭아 아야 간득베그바 닥메소카니코 닥강이가 마크락포 라카리 웅아하 마크락포 라카리 웅아하
2: 뭐라 미랑문 토카하도 응야 라라는 그럭 언데랑 컨 믿고 사는 겐
3: 코잉야 미저 디신 버릇을 하다 원 자누아리 선 코잉야 맨 라카리 응조 아